아륜투 살람 테르지글롱포 베니아 살람 테케 텍셀시 람 텍테테팜 람테게만 빌테야탁 게찌리난기게 람다에선로 람펜헨로 방아판 아닝게파롱 아닝게파티 라펜 아닝게파두 람펜헨로 게텍 게테게비타게만 람게 에데앙시 탑톳 부아마레 닝항아링 닝제탑 와렛게 헤노 람펜헨로 파로타게롱 람펜 파로타 기투나 라헬로 택티땅테 파마손시 에메탕 제단 체크포 부람테 라시 사람테 불로 택테르 택테르 실람 택테 데팜 비니아 사람테 게 라포니 쳐로